0: So first we will perform the ceremony for generating the awakening mind.
1: 세상 되게 되는데 이 캠비 면접표고 우수심이 되게 딱 면접표는 그래야.
0: So earlier the Kenpo has been insisting that he would like to make a mandala offering. So maybe this is the right time for him to do so.
1: 딱 그죠? 딱 그도 숙제식을 넣는 거 말해. 숙제식을 넣으셨나? 꾸지 수도 과연에. 왜 되게 안 돼? 꾸지 수도 과연. 이해들

0: between the two. And so, so the Buddhists therefor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really negating this conception of self as a, some kind of autonomous reality. And once you have negated, once you have kind of shown the groundlessness of that kind of belief in a self as an autonomous reality, then you also undermine the basis for having strong attachments which are built upon this conception of selfhood.
1: Yeah. 난 되게 패지 테마 되니기 애네 가사가 담이 쌈 꼬미아 송어마도 추리 담이 사야지 패지 송교야 말이야.
0: So among the Buddhist schools of thought, Vaibhashika and Sautrantika, the first two schools, only speak of the importance of meditating or contemplating on no self of person, but they do not accept any notion of no self of phenomena.
1: 다데네 웃음니기 에니 가사가 담이 디땡래야 최기 담이 사야지 송구야래. 다데 내가 전부도가 대기기야다 가사가 담이 삼 건데야 디기 에니 다든 제네 다든 제네 피게다 차단해야지. 그 딜리야 그 너도래. 이네 차단해서 유튜브다 될래야 그게 가수로 그게 야 신자용 대야래야. 야 딩은에 그 인연 못된 거 캐면 누가 봐. 전당가나 최이 담이 신이 최다 가사 신이 가다 최이 담이도 가사가 담이 신 신유도 자네 에니 가사 수도 자네 지단 최고는 먼저 가사다 여 말이지 뉴지가 나는 먼저 가사시다 여 말이지 이나야 안데데 최다 가사 니스체 가사 수도 자네 롱 접어버듯이 대도 접어버 디두 롱 접어버듯이 다다 디두 유진 접어버듯이 다 디 최스르자네 디 롱 제자 풍속이 되게 최 양나 랑도 죽사 양나지다 풍속이 또 풍속이 되게 최디디 아니 최다 가서 있어 최최 자 디지르자네 롱 접어버 다 아니 라이어 되게 자유주 동아 담이 디 권배 타려야 아니 그게 롱 제자 풍속이 최디디 아니 나오는 신다 대바 메드베 지다 나오는 시골 왜 당연히 또 말한서다 능수다 신주 리아다 고 간다 지 아태긴 즘버로 숙청부지 고 용기여바 인도자네 다 대 바 말았어야지 다 이제 고 가서 가서 그래 년부디 그래서 저거를 쓰려나 빼나 말한서다 치 숙진 그 쳐디디 치 숙진 그 쳐디디 다 말한서래야 지금 그게 유태단테 체네 아니 용한 남시순 뉘니 유용수죄베 다 잭바 텔레테네니 초와 다 텔레테네니 지 차당으로 게임도가 봐 자 니네 이마 인도자네 다어 어 유디게데 리야지 숙다 티르르자 칸다 칸프게다 차 인도자네 그지 유기 유기응네 코레 가서 그게 대다 유인은 지금 상보다 면배 지금 캐주얼로 배 속도부로 지 여대버 지 아주 놀라 샤제 뒤 겜배 차단해야지 그 차이 뭐 알아봐 대응업이 내 소리야 수저 지주 최디디 상말로 그 가다 지 랑랑 징행기 뻑뻑 대다 대라 아니 코라 전직면에 아니 똑배 신유로 코라 전직면에 좀 봐봐 디디니 민데 따베 권에 두드려지 실자네 코라 유리야 지 축축으로 그게 여대에 남대에 상에 그 축축으로 여대에 아테게 집어놓고 또 숙숙을 하시더라 자 디디 인도산에 가서 우리 숭진이 유동에 다 최이 담이 사야지 숭구해 봐야 돼 숭진이 유동 왔으려니 숭어예요 여아래 숭어 매번 말했대 이내 숭어대 랑 진지기 똑배 낭샤잠레 마도 코라 그게 가소래 짐난 짐바다 더니 타대도 두등에 제 타대버지기 코라 랑자와도 코라 랑수 두등에 지기 숙저 지지 최야 말이 시잖아 캐마시도 그 삼는 않고 또 숙자 안 거야 자 드네 인도선에 숭진이 이동 최이 다음에 숭게 말이야
0: So, however, among the Buddhist schools, the two latter schools, the mind-only school, Chittamatra, and the middle-way school, the Madhyamaka, they not only accept the concept, the doctrine of no self of person, but also, in addition, they also accept no self of phenomena. And there is a significance for this, because if you confine your understanding of no self only to the person, then although it is tremendously effective in countering any experiences of attachment and craving and so on to objects, but they are in relation to one's own sense of selfhood. However, here the negation of selfhood is only confined to the subjective, the person or the being that undergoes the experience of interaction with things. So therefore both mind-only school and Madhyamaka school extend this no-self understanding both to the person and also the objects of that person, so phenomena. And so phenomena here refers primarily to the physical and mental constituents or physical and mental aggregates of the person, and the person refers to the individual, the self. And so if we examine our normal perception of things, there is a kind of a belief in the validity of our perception of things. Things and events appear to us as if they have some kind of objective reality. They have some kind of existential status in their own accord. And we, in our naive worldview, we tend to endorse this. We tend to accept this as valid. And there is, in fact, a kind of a strong belief in this reality, this naive reality of the objective world. However, if you analyze this carefully, this is, however, not the case. For example, if you examine the dynamics of your perception when a strong emotion arises in you, for example, it is through the it is through the meeting of your sensory faculties, object, and also your perception, the perception of a given object such as form, sound, and so on arises, and this perception of the external objects then give rise to some kind of evaluative judgments on your part, depending upon whether you find the object desirable, attractive, or undesirable. And then you project a certain quality of desirability or undesirability. And when you have that kind of perception, you feel as if the quality of attractiveness or quality of unattractiveness really is something objective. It exists in its own right, objectively, in the thing that you perceive. And on the basis of that, then you tend to have extreme emotional reactions. If it is quality is seen as to be undesirable and unattractive, then you have sense of revulsion or aversion. And if the quality is seen to be attractive and desirable, then you have strong attachment to the object. However, if you examine this carefully, this, say, for example, the quality of attractiveness, from the side of the object itself, there is nothing objectively real, substantially real about the object that really qualifies it to have the label attractive. And in fact, the label that we put on to this object, this quality of attractiveness, is to a large extent subjectiv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bject and the label that we give is a relative one. It's a contingent one. So in this way, the mind only school argues that the true nature of reality is that both subject and object are devoid of duality. Although to our naive perception, ordinary perception, we have the perception of things, external objects, as being discrete and separate from our perceptions. But in reality, both subject and object are non-dual. What is seen as an objectively real out there is nothing but an extension or a projection of our mind. So this, when you understand that kind of non-duality of subject and object, you can see that it would have an immediate impact in reducing your initially strong emotional attachment or aversion to a given object. Because the moment you realize that the quality is not objectively real, then that recognition itself would have an impact in reducing the force of your attachment or aversion to the given object. So we'll stop at that. So